0: 고속도로요 한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로 응요 다다요 너무 더사던요 다 아산나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스바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i Panama, Paraguay, Perù, Porto Rico e Repubblica Dominicana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